재밌어 매일매일 잘 찍고 싶어 난 날 쓰다듬어 주고 싶어 날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근데 말야 가끔 나는 내가 너무너무 미워 사실 꽤나 자주 나는 내가 너무 미워 내가 너무 미울 때는 독서에 와 그냥 서 있어 익숙한 어둠과 웃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잊게 하는데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는 fair 괜찮아 다 둘 셋이니까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

나의 키는 지구의 또 다른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시름 매일 반복돼 날 향한 좋고 시름 저기 한강을 보는 친구야 우리 옷깃을 스치면 인연이 될까 아니 우리 전생에 스쳤을지 몰라 어쩜 숨없이 부